4월 양엔 심망야 전민투 상마 아로니 돈이 솔라르 마텔라니고 예프롱이 솔라르 마텔라니 아츠케 장 와타니 소메 본 카메크나스와하 얀 아카샤니 투라 소마이드 아프롱이 도클라 치베지옹이하 레스망 소네버 프랑안틱 나스롱이 냐가타 예소마요 힌디 쿠스코스키온 아니코 크낭스카겐 이 힌디 쿠스코스키온 아니코 딱 들링파 마 엘케 그리시 아로 바코랑 바비사랑아라 체렉 상마 아로 아바 상마

나 시망 보루라 바른 돈이 기트랑 코 크나 소나타 마나 하루 기랑 박사 시마나 돈 소금 라바 기트랑 코 가마타니 소메랑 바야는 보나 하 다오 치기니 바지 키마 오바다 오 치기니 콜라치니 아탐니 게 탐바지 미니 코르포나 시마 자레 스테이션 아타 게 파베 페르테니 프로그램 랑코 크나 소나 박사 당당탕 소메랑고 인디아 잉글리시 코브랑 코바 앞선 스테이션 아타 파코 크나 소나타 만겐 야나 카슈바니 투라

0: 그래서 좀비다 좀비고 놓고 그냥 그만 좀 그냥 위에 상마 위에 가라까 이리 넣까 등이 넣까 이리 넣까 미셔 또 그것이 좀비다 각도 이걸 다 잡고 만족 그냥 거 냉국에 잡고 만족다는 봐봐 봐라 봐라 봐라 야, 나도 나성 속바도 가는 바. 냉탁 좀 부족.
1: 강 자중 우디 만디 만사고 디니 출바라. 디바 다우로 로디 만디니 팔 만디 닦기 와코 왔디 누누 지릉우 차급바 도나트코 스코 그니톰 닦기 망풍 카이 그릇 졸졸리 후후바라 아로 아복바라. 우와 철박 바랑코 스캉 들급바콘 구왕승 탯급바 니멍아 아로 본초티 자만 착급바코 누가 칩급바 바 누가 올급바 니멍아
2: 망디 망바쿠 아숭 스링 르카오 갑마니 그르카니 자 마누사 득득사 우와망닝 다카
0: 나 그르카바랑 냉 다카 마토다 냉도 먹다는 건 옥도랑도 남아 높은 부족 그르카바랑 다가 똑보하 나 그르카바랑 건 옥 그르카바랑 건 똑보하 아, 도목대 난 사등등은 무적. 내 도목 사등등도. 아, 사등등마. 사등등마. 내 대는 누구네? 너먹 댕겨노! 가마라 댕나는 너먹거든 가마라 댕겨나가 내 시크라에 갔다 왔으면 좋겠어

나 녹판디 조카 봐. 내 녹판디 대 남아랑 논독 봐. 너 마트 됐나 시야 남아든 봐. 마트 됐나 적 남아든 봐. 내 나선 남한테 되는 거 봐. 마치고 마을로 그렇게 봐. 야만 잠깐만 된 분이 녹미스카 야만 잠깐만 된 보. 얼마나 안 봐. 은실로 봐. 내 담아 독독 뭐하?